0: 아이고, 나 부끄러우시네.
1: 당대.
0: 야, 마가네, 야기가네, 아우, 씨는 뭔지.
2: 이때가 오신 아이 눈이니.
0: 아, 이때가 오신 남도는 금성, 이때가 오신 야마띵 봐, 와, 나 쉽게 뭐가 세가.
1: 뭐라고 나 쉽게 무시 코멘트 사야.
0: 이 날씨가 무슨 일을 담아내는 거 보다 좋아 주로 이 나가 그러면 재미 이 말이야.